비암 게 에부행이 비암 게 자원하나이 자원하나이 에부행이 비암 게 까마리구 냐냐네 아무아유 냐냐나이 아무아유 냐냐노이 아무아유 냐냐노이 기녜아유 세간가이 아무아유 냐냐네 두고아유 두고아유 마리루메 지가이가 신다하나이 신다노이